테이블은 이스트롱가 알아 소다트스기타 바다미노 이치노넹아 바타니 바타스노나카니아 소라모 유비모 아테니만나가나이